안녕하세요. FM89.0 와이카토 한인방송 시와마기 DJ 김영주입니다. 시와막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 오세영.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 소리에 잠이 깨었다. 문턱에 귀대고 엿들을 땐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아, 내가 왔구나. 산 넘고 물 건너 누런해지지 않는 서역당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오냐, 안쓰런 마음은 말리길인데 황망히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후두둑 댄잎 끝에 방울지는 봄빛 소리.

차라리 잘해주지 말지 못된 사람 하루도 제대로 못 살아 이게 뭐야 참고 참아도 버리고 버려도 내 맘에 다시 돌아오는 건 너야 술을 마셔도 거리를 걸어도 혼자 떠나도 파도처럼 나를 다시 덮치는 건 너야

목소리 박준. 어른들도 상철이라고 했고 아이들도 상철이라 불렀는데 정말 그의 이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다리가 조금 불편했어. 그러면서도 얼마나 잘 뛰는지.

그중 목소리가 제일 클 때는 밥 먹고 뛸 때였어. 뭘 뭐라고 해. 자기 밥 많이 먹었다고 말하면서 뛰는 거지. 너도 그만 일어나서 한 술 떠. 밥을 먹어야 약도 먹지. 병도 오래면 정들어서 안 떠난다. 일어나, 일어나요.

정승환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어느덧 한 해 반이 가고 7월이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시와 음악이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딩 에그의 목소리 들려드리며 시와 음악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